아지미야 양기라고 우리 무슨 아마이나 에 우리 무슨 아기라 보니까 같이 알고 공부를 우리 자가 세다 에 아멘 로카요 자꾸 무슨 아무리 바꾸리야 우리 무슨 아리야 나구

누나 마마. 아비죠, 저우치 누나, 누나지야. 오줌 앞에, 내가 손들어 줘. 여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뭐한다 생각이 너무. 나 좋았다, 여기까지 누나, 누나.